0: 그때 어디 인대시에 구하셨는데, 평가적인 라키에 걔는 내가 전전히 알레 그런디 홍, 나지 지레다 그가 그리지. 하루 대시라 준디 사탄데로 카르크다 시컨디아 키때우니 그가 그리지. 칼로 대우진다 초세, 팻물 텔라에 다 시컨디고로 다니니 데모다. 뒤에 돈 해건데, 팻다우니.
1: 아, 어떻게 또 세고 내주면? 이건 내라고 니네 과연 잔 내고기 세고 어떻게 줘야 돼? 자기 자기 내기기고 먹은데 일라 주살라고 자 그럼 내셔야 가고 자 그와 세우기 메타 이때들 뛰에 일단 지지 가야 가란다 이나 나나 때문에 휴가 좀 안다고 자 看第五那里就是那个真是看第二新闻国边的，他看第五他干了啊我的和我的，现在的现在就和当公开车间少留的呢，第五不多的的，可加，这些了都是那很对我在哪呢？去苦啊，这样感觉，就得说让我在。你看，你要洗起来，给个电线卡在找你了，我可大个一个的，可有时候么过程的，大个那个今天大个过程他，大个要心里心里去的，我听说现在个今天卡一看，你要使用过程的，他进来的起来，谁不在那上课，没打得那上的。왜 자주 뜨는 데 당기 인다시아 송구리아티야 인다가 가고 이 고자니 가고 이 과정 다 간디고 가이티가 가게 이 가고 하나 이제 티고 와야 이제 티가 되지.